0: The process of engaging in these three stages of meditative absorptions belong to the mode of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text. And the culmination of these three processes, which is the actual visualization of the complete deity, that is referred to as the mode of completion, because there is a completion of the process of generating oneself as a deity. And then the mode of great perfection here refers to great completion here refers to, you know, in the aftermath of having completely generated oneself as a deity, there are other practices such as visualizing deities on specific points of the body, such as the body mandala and meditation, and these constitute what is referred to here as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1: No, yeah, daddy, zao de ma login da jin shu a. Nan zhou na bo te ji ji ji te wo le shu wan nu ji da wan na bo sum de jie be su de zuo su de zuo shi be su lu, te le jie be su ni ding jin na bo sum rim ji jie de, jing guo rim ji ge jing guan bei zuo wo. Zuo be su ni tan tan bo jian ga me be ta da ta mo da, na bo be dou be tan wu mo qu ji ying le ma yue jiang. Da gen de nan zhou la me ge. だ、かそれ。瞬世運動じゃね。中世や東波に世や、天田場世や、蒙古地、だ世であげ、かそれだ、天田、かそれ。だ、ニールだ、ここやれ。ゆきにじくせ。てぎやんだ、こんねしゃしゃば、どんなとむうめたわでじくせ。だってね、ゆじ、うめね。 남도 가시고 그게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들이 외세 믿어 봐. 어, 다 대 직체.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열미스네인다. 세동 송주스네인다. 어, 아니 가시고 그게 변화. 다 대동 열미스네인다. 다 대강 소 대강 삼등이야. 자기 대인도 지 변화 우마 취지 인게 마요 마요라 사로 취지 인게 장 마요라 사로 다 취지 인 사들 니 인지 고고도 와 직동 예미 디강 상당 오래 변화다 거주기 폐지다 직동 예미 다 저 디간에 착제 전부 다 데려 가 보셔야 돼요. 아? 변화 사제는 소나 아니 三万三千人，东八三千人心，三种松竹，松竹绝对，真的，可是我这个三种人民讲了，三种松竹搞不了，那搞不起呀。哎，反正做不清白的，他们别写吧，算了不，明白这个真的，如果上台送的，有些人可能不喜欢的，所以，到底我搞的人心松竹。 당감이 투지세는 송대야. 다 투지감이 세 송대야. 와다 되게 다 간다 사기거니 다 간다 창매니 숨기 다 그게 따와 쪼송해야지. 어제는 다 직동님이 가는 거보시야. 다 그래 이거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땡인지 세대야. 다 소 대강 상단조래. 디신이 우매 따와 내바 삼모임마. 우매 따와 내식으로 채발왔지. 근데 다 직동님이 Tini ini silangan apa le syarat macam ni? Ini gunang ketinggian sih semangat dia aja. Jadi apa? Jadi dia ini Hindu. Dan anda di number mitok beton, umur cuci ingle, yang mayolas, kunci tu pakai suci kuya, sewal komisin, nyamla mandi bor kambe, dubo sih. Tapi coba cuci sini jadi ni depan cuci sampai ini ni mebor, kusun tu di tinggal rengsi ini. 인물 떠내 광바 대자 단디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 다시 다 맞아 관대게 쉐지 탐실로 아드시아마다 보는 시기 유기 춘이군의 삼 담배 있나야 빼나 파르도심에 태그에 중래야 스시 념니스야 수구도가 빼나 원도 전에 스시 념니스야 주구요 아래 다가는 시기 로주구이니 중멍구 난리야 아니 시버는 심해바니 양해 대시 제바니 순하라고 관대 예물 원구 수구도가 스시님이 순으로와 단디 유춘이를 꼽으시 유춘이는 삼담배이나 니가 전시 동부인 집을 지 단디 난조 난고 탑기 겁을 해야 다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있어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보는 중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과연. 이해들 왜?

0: essential instructions alone. This is understood directly as one has gained conviction from the depth of one's mind by means of one's own intellect. So this particular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1: That day, 장골로도 타야 그래도 소도와 무슨도 도수 들으니 전제외세 타직도 미구소스 다 배제디 안다 람제 안다 로드르왕부 숨나로 되는 자리 전제이시 베이시 베이시리아 아니 가서 그게 다 세종 송주다 세종 송주 터도디 전제외세 전제이시체 아 대응하라 빼이시체 다 사운드를 쳐가려잖아 르브시브 전제외세 대네 배지다 르브 스페스무스 샤두문들다 제니아다 죽을 직사는다 세면 터도 빼이외세 이시 송대하다 전제이시 빼이시 다 베이시 텔레야 양차라 니첸 페지 능숭 제일 샤야게 베이시 즉 능숭 다저다 능숭 참모 능숭 참모가 아니 세상으로다 러신제주 군도 참모가 아니 샤야게 베이시 즉 Ranshin Jeju Tokpa Rabba Gani Shaya Ge Pei Shi Chik Pei Shi Yungu Yasari Noda Teda Ta Kada Anda Di Sae Dung Sung Ju Shaya Ge Sae Lo Di Ngoy Song Yung Di Zane Chara Mungu Chile Yungu Duwa Rinpe Ge Nyam Nyong Jeniya Yung Yaya Chik Teza Anda Di Pei Shi Gopa Chikwa Risha Ngusung Du Tokpa Chun Dila Ni 견제외세 타직도 미교소스 다디 람로로 림지 장유르잖아요 따고 깨야게 외세 일순구였어요 그래서 다디 무슨 바서 대야디 나란즈 지다 가서 우리 그게 롱로 댄샤브로 찍어 먹인 바 그러나 냠용진 게 라면만 못쟁이 아니 대대기 봤다 삼단요나 아니 그 지금 가서 우리 그게 Nyangsu Nyungyue, Paji Di Sungu Men Rosamgi. Da Di Shugu De Teta Na, Dujigba Ta Yingzhu Su Nyu Ji Sungju Gu Guobang Ngusu Ten, Mare Sungju Gu Guobang Ten Si. Chinji La Ba Ta Ngusu Be Su Nyu Ji Guobang Ten Ruzu Ten Ba Yinbe. Hiro Ga Kyabu La Sobe Pagyu Ta, Magyu Ji Lam Tata Ge Ching Yang Zogrin Be Sungju Gu Guobang Di Che Be Lam Du, 람 통부식도 송어잖아 미리고 신도 전부 돼 어디 송자 난데 간다 가서 규식 바탕 써야 되기 송주듯이 등이 송주듯이 봐 인주 수시 돼야 되기 송주 성수 러지듯이 되네 진길라 봐 써야 되기 아니 대 똑바름지다 마다바 좀 장니 지 다야 유대면 터주듯이 봐 된전대보다 냠용 말한즈 룬을 땜바서 모임바 다 외세 터림네 외세 럭림네 제니 무엇은 냠수용 타이가 됐어지
0: So in Kongtul's commentary in this particular section he explains that when referring to the direct understanding in this context this should not be confined to understanding the ultimate wisdom of clear light alone there can be many different levels of direct experience And this is very similar to the ideas found in, for example, Lamde cycle of teachings, where there is a reference to ultimate wisdom, and

0: 或者啲素形式。
1: The reference to the Buddha as Bhagavan, which is translated as the Blessed One here, the Bhagavan, the Sanskrit term, connotes someone who has conquered the negativity, and here the negative forces. And here, by negative forces, one refers to the four maras or the four obstructive forces, such as mental afflictions and so on.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different levels of subtlety in the identification of these four maras or the four obstructive forces. And Buddha is someone who has transcended all of these obstructive forces and is totally free from all the stains and limitations imposed by these four obstructive forces. So when, as a result of one's cultivation of deep insight, one overcomes and transcends all of these obstructive forces, then one can say that all the factors that obscure the true vision of the cognition are removed. And since by nature, consciousness or cognition have the capacity, the natural capacity to understand, to know, and to be aware. So once all the obstructive forces are removed, which impede our vision, then the natural capacity of the cognition is fully enhanced and culminates. And therefore, one attains this all-knowing state, omniscient, and which is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Buddha's omniscient mind. And one of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a's omniscient mind is to realize both the conventional, the relative, and the ultimate truth within a single cognitive event at a single moment.
0: Yeah. 사문 나와 사무 수준에다 또 지대신이라네 지대와라 수구야 사례 따가와 똑바까와 인류자네 사무 다지 나와 수준에 야나 대니 지지도 쓰고 자 초구야나 대니게 다 주인으로 되는 사람 여봐 주소스 양 대지 주소 마소 바보 전에서 원주 대지 주소 바 삼바 첨보 수준에 정축 삼바 써야 돼. 실업기 정축을 믹스. 닝지 삼전을 믹스. 정축 써야 되려야 디창축, 디창축. 간단히 레축, 제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지축, 아이나다 드르르베다 동니 다베라 로트스 구메라 드르르베다 간다 연이 에 시르기 청주를 믹스는자네 다 배지 다번이 있는 게 힘들어 쓰고 오면 좋아 아니 닌지 심지 잔두게 삼바 심지 두밀리 좀두게 삼바 드르르게 너나 탑식이 연대는 수 파과 수전에 소지살에 파과 너는 또 육순 더베다 예시 규례 된대에 연세를야 파고세인 말이. 단 늘 저주서 사탕부 가져오다 사이연대 터득의 지기 수주 우주순자네다 가져오다 사주보. 된대네보다 사주보의 신주섭의 추송등에 아니 저주삼바. 전례시 원수 수자네다 투지식배 아니 가져오다 제외 전기 남양민도. 제슬라나 제마스나 술 처술 자 젠지 처술기 심제 심제 군르베 젠지 처술기 비게 식대바 지 젠지 벤 남양 미동 사라 하고 제네시 원초 순구 원초 대니 심제 파르시 뭐 사무 잡아니라 나버 다신 에네 사무 잡아니라 사무 치드 Samuchabala, any big combatan, you are is Samuchaba, conditional big civil slavina, Pumunga, Tada, Lion, Rashi, you don't want about Taos.

0: Having, although they refute,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1: Oh yeah. So 진짜 이번 이럴 수 안 된다. 좀 된 대기. 아니 까. 나라리아. 아랍의 시진 시진 중들다고. 아니 어째 탐제 수네 장소 수준 바람. 수네 남진 그 바기. 최 탐제로 아니 원이 집에 돈에 세네. 수는 이제네. 단디 다치지 막하나. 아니 하람베 저 차달 두요아래. 차달 로데베지다 딩은에 되나다. 다. 바다 섬 딩주 세지 생행은에 또 시르잖아. 다 안데네. 다 하람베 차달로. 간다 드리면 이르잖아. 다 에네 좀 된데 공부 뭐마도 거래를 해서 봐 이나. 에너 어떤 너도 공직이 공주 너도 공주를 공주니 다 저 하지. 네. 이브다. 다 너도 공주를 공주네. 에니 시징 너가리아 이니 최대한 모니메 봐 소야디 아니 모니메 숨로 고네 아니 모니메 봐 소레스 대야 아니 똥바니스 들잖아 아 강동의 시 아니 강도 동의 각자 각자 대 시도 동의 동니 세네 거다 숨이 아니 들잖아 아니 어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그지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체 다 가나 가이네면 샹왕 조든 뉘제체 전에 다들 이미 늦었네 뉘제가 당 아주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아주 뉘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사들이 이미 늦었네 다 조 샹왕 뉘제가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네 강게 동아 가서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용세 군다 저 손배 남겠다 때야 신용세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각제 군다 쳇 어다 샹와 아니 다 다마다게 샹와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각제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 쳇 저는 어디 신이 숨 쳇니 어다 드리 신이 숨부터 원 숨 쳇니 다 원이 숨 쳇니 다 대숨부터 저절이야 모유 동수 맨날 요래 있어봐. 아니 샹왕교와 모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세니 모니 매봐. 아니 용주 전다봐 모니 매봐. 센 땅 모니 미수 숨로 거네. 아니 쉬어 담제. 아니 모니 매봐래. 쉬어 좀 된데 두 숨벌이 마다 다 지신 벌을 떼니. 아니 왜 숨이 땀이 침이 러미 이렇게 사지 말해 숨겨래. 간다 치숨 치숨하다 난 좀 이어 매봐. 센 담제로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모니 뭐 좀 써야 돼. 공부 대신 수업을 마다 다시 좀 해야 하는 거 말이지.
0: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0: 머리가 친질로 로버토가 대 럭시 사소하다 럭시 대왕기 두셰베 최디 럭시 대 샹왕제 사소 근데 이메일 듣다네 그 두 친질로 로지기 기대에 로디 샹왕제지 인신자나 동해라 시리즈 사제도 좀요
1: Then the second seal or axiom of Buddhism i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So this does not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all conditioned things are subject to suffering. Within the conditioned things, one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ose that are contaminated and those that are not uncontaminated. So the contaminated, anything that i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nature of suffering. So here, primarily, it refers to those phenomena that have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undamental ignorance that lies at the heart of our existence.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although some Indian masters such as Asanga understand ignorance in the form of mere unknowing, but primarily the ignor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form of an active form of misknowing or distorted understanding.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0: Yeah, yeah. Ta, an di shao shao ni, san du mo, chuo tu jiao dong xi dan de wa si de. Ta di ge, ta, ta de di mu di bei shong de xian yin de zan ne, gun da bei, da du da wa sai xie duo. Zao ta di ge ni de shi le na, da sai guo. Ini gizi-gizi ini, ku jibit dengi ini cewi hari. Pungbulu tenye dusyap ini cewi hari. Jadi ini, cuci di ciri tu juga, ini kasur itu ke, tak cuci ciri juga sejumput. Tak ada ini, yang dasar juga ya, tak dah saya ni, ini pungbu jeruhi hari, pungbu kasur jeruhi hari, pungbu jeruhi hari ini ngan tu lalu ya.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나만의 왕에 침을 들어간 게 다지 그래서 로를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도산에 풍부 거두 거두기 요원조대기 아래 띠나도 통주를 해 이내 풍부 때 왕갱게 다지 그래서 로를 시작도 땐도 영향을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도산에 그 땐도 영향 지기 아니 요원조대기 땐도 맹행 지기 강을 땐버렸으려나 ini tebal mendo ba, so jadi ini pungbu juan jodeng eh, thale yang garu tu, teda ala wangeng ke dahji yekaya, dah di pungbu juan cuma nasi jadi juan mendeng eh, sama si kolei mendo ba, so jadi ini sana pungbu le tenjian be da, takpa ini deng eh, juan mendeng, pungbu le wang sing eh, da dahji tu si yekuk tu sini sana sama dah mendo ba, so sana mana la dah di pungbu le ten eh yede ba si jadi 풍불로 때문에 그 다지 짜는 이야기도 와. 사실 내 요즘에 풍불로 때문에 따고 있어. 레디 이내 털라 네버 따도 면 짐발 따 로 치버스 내면도 따 로리야 치드 나오는 신기 따 텐션버스 진짜 로 따고 있다. 로 끈다. 사 로 끈다고 다지듯이 따 산재배 좀 되나네 요마리. 근데 그 떨어지 나오는 다 요마리. 다 사야 돼, 풍불로 떼내셔, 요즘 마도. 풍불로 떼내.